아니 뭐 그딴 것들이 다 있어. 울지 마. 울지 마 나영아. 아줌마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공장 생활 시작했다. 3교대도 아니고 2교대로 돌리는 공장에서 매일 빵 커피 쏟아가면서 나 그렇게 일했어. 하여튼 그 윗대가리 맘대로 해두르는 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. 나영아, 그러니까 그만 울고 힘을 내야 내일 다시 따지러 가지.

나는 말이여 울고 싶을 땐 빨래를 해요. 통마자 누운 우리 영감탱이 똥기저귀 빨았을 때나 마흔이 다 된 저 딸년 똥꼬저귀 빨 때도 아이고 내가 한숨이 푹 나오지만 빨래를 하다 보면 막 힘이 생기는 거요. 똥바가지를 갖다 쏟아부어도 시원찮을 것들아. 하지만 말이여 그렇게 섹시 많이 울지는 마라.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?

0: 죽고 안 돼요.
1: 아니 뭐 그딴 것들이 다 있어. 울지 마. 울지 마 나영아. 아줌마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공장 생활 시작했다. 3교대도 아니고 2교대로 돌리는 공장에서 매일 빵커피 쏟아가면서 나 그렇게 일했어. 하여튼 그 윗대가리 맘대로 해두르는 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. 나영아, 그러니까 그만 울고 힘을 내야 내일 다시 타지러 가지.

나는 말이야, 울고 싶을 땐 빨래를요. 풍마자 누운 우리 영감탱이 똥기저귀 빨았을 때나 마흔이 다 된 저 딸년 똥꼬저귀 빨 때도 아이고 내가 한숨이 푹 나오지만 빨래를 하다 보면 막 힘이 생기는 거요. 똥바가지를 갖다 쏟아부어도 시원찮을 것들아. 하지만 말이요, 그렇게 색시 많이 울지는 마라.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?